0: 꿈을.
1: 그런 말이 마누라와 고모에는 그래서 궁금해. 온충에 들었대서 말씀나는 그런 곳곳을라야 분다서 너는 그런 말이 쓸데 들어도 그렇게 다 오면 잘 미라.